0: 자리 왜 빌려고 봐.
1: 너무나 봐주지 모든 민간은 아무나 모두
0: 시간 날자.
2: 나 때만 받아 마마 나 나를 나 나를 나 나를 나 나를 나 나를 나 나를 나 나를 나 나를 나 나를 나 나를 나 나를 나 나를 나 나를 나 나를 나 나를 나 나를 나 나를 나 나를 나 나를 나 나를 나 나를 나 나를 나 나를 나 나를 나 나를 나 나를 나 나를 나 나를 나 나를 나 나를 나 나를 나 나를 나 나를 나 나를 나 나를 나 나를 나 나를 나 나를 나 나를 나 나를 나 나를 나 나를 나 나를 나 나를 나 나를 나 나를 나 나를 나 나를 나 나를 나 나를 나 나를 나 나를 나 나를 나 나를 나 나를 나 나를 나 나를 나 나를 나 나를 나 나를 나 나를 나 나를 나 나를 나 나를 나 나를 나 나를 나 나를 나 나를 나 나를 나 나를 나 나를 나 나를 나 나를 나